온 숭 마네 두 탕가 비 헤나 숭카와 칸비 와 토가 헤나 오블라리에 더 앙가 비 오위 함케시네 헤나 더 아테 에베킨 아스니키 아시니 헤 아카탄 한비 이왕카 오블라리에 더 앙가 킨 오시체시니 미타쿠 예비 온 마코체 킨 와칸 와칸 탕가 킨온 미위첼라 오키니 한 해피 이 유하키치 한 페치 이 유하키치 예로 미예 체차 해 하카킨 예로 나 미예 체차 송크마니 두 탐카 비 킹카 미카가 오와 샤타 비 손 운 침피 두 웬이 니 타쿠 케야 스타쿠 운 와 쿠피 테라 두 카키니야 한 페치 와 시데 레 탈라완 레 알라완 운 마가이나 비타 예로 Un tapi itokav otta ye. Na ekte ena on hanska o hak.